저 우리는 쉬는 영혼 뒤로 맴도는 에코. 내 말은 귀로 샘솟는 숨소. 우리는 음악사에 기록된 그대가 읊죠. 우리는 쉬는 영혼 뒤로 맴도는 에코. 내 말은 귀로 샘솟는 숨소. 우리는 음악사에 기록된